0: Radio Piratona. Son las 7.
1: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. 그랬는데.
2: There we go.